0: 하냐고!
1: 내려! 나 삽돈 아까가 올라서 버렸습니다! 아! 누리나! 아무 일이나 돈 안 모셨을 안!
0: 왜 이렇게 하냐고는 게 있을 거야! 왜 나 돈 안 봐? 아무것도 어떻게 못 만드노?
1: 이따가.
0: 너 하나 깨나랑 쓸쓸히 싸워구나! 우리 가니까는 막 때려 삐뚤게나 나이 빼로이까오! 나 빨론 문 안하고 사물은 시라카보스! 나 포울리깔랑 너 이렇게 나나 깨다!
1: 이 니가 막 때려는 습니다! 그거 다는 거야! 뭐막 똥똥 가서 이모 보이시구나!
0: 그냥 아쿠랑 얘나 끼따 뭐! 왜 이렇게 막 해봐라? 나시 마냥 데이시! 왜 이렇게 이렇게 이스쿠에 이렇게 이나가 무섭쇼!
1: 삐!
0: 기부터 만 원하고 막 해봐라 뭐 나 아무이나 아이때 생각 오리스켈런들이 막 떠오네 다보스만 아껴 까박 상포투들이 원하고 막 해봐라 나 원하면 막 다보스 이만한 피델 동원 나눌렁 섭이셔 부츠 막 바르카다니냐 어느가연 사기던 몸은 실라 하 시기 Pangita sila ang kastigo, ha? Ang maman silang maayos sa imo, eh! Ang kapintas mo!